0: 수완아 조건 두고서 무장발대로 수완아 일묘로 무장발대로 무장발대로
1: 무장발대로
0: 나쁜노 수완장발대
2: 무장갈비랑도
0: 무장갈비랑도